0: 떡이 세리가 맞당 다비레시
1: 아이는 시 지저가도 세리가 시기민 이마이빠 이비레빠 오다나 마니 그만하렴짜 이마이빠 이마이빠 디민 노블 아이니 마코나 아이기 바나바타 호나비 이마이빠 분능시 날루나 타우가니 마코나 하이바 인가니 아이부 론 담비라키바 아이부 찻바 담비라키바 아이부 진자 인비라키바 Makoyna ahal oraga aina tashu orina makoyi thaukal thaukani lanjari.
0: Matang da kema mayum langan bi dagi sairia matang tabirasi.
2: Aina ngasi tija gadauri wa sairia ngasi gaming ha urina pangbi ibirpo jana vijit kumar. Ha urina pangbi ha urina pangbi nawana kawita dabi nabana kawi kum dabi sararai jana hum ka pambi da dabi pambagu yanta duna rauta duna charo inarumdo sararo na thau china kungilo ganu nakai kurumjari
0: aikoi hauji aishi chanu dagi isai ama thamjari

0: 빌리 망아지가 저 프라이팬 레벨에 때문에 덤디 동전을 실어기 하여 동의하기 위해 덤디 안목을 알아 빌리 망아지가 덤부 아리안바다 망아지가 열이
1: 마탕다 개마마용 난첸 비더기 사연 아마 목 따비라시
2: 하이낭 어식 티저가 더우리바 사량 아시기 민 이말론 이비력보 어자나 마니쿠마르 나름자 이말론 미카폰 버기 아멈바 가중장 달라이타나 바암마탕 아라보고라이지 이말론 이말론 이말론 아베시 발령이 곤랑아 미자니 이말론 부가오다바디 미나 졸링타 앙아로 샤강랑이 말렴나 이말론 길에코다 레사타 말레시앙앙칭 아빠마 ਉਹ ਬਾਨਾ ਨਾ ਬਾ ਮਕੋਂ ਸ਼ੋਮਲਾ ਸੀ ਕੋਈ ਨਾ ਆਵਾਜ਼ ਬਨਿੰਗ ਥਾ ਦਾ ਤੁੰਕਲ ਤਾਲਾ ਨੂੰ ਸੀ ਹੋ ਯਾਰੇ
1: ਇਸੇ ਮੁਕਤਾਸੀ ਮਰਾਂਗਮ ਆਰੀਅਨ ਨਗੋਂ ਦਗੀ ਖਿਆਲ ਅਮਤਾਸੀ ਲਾਗਮ ਕੋਸ

0: 사모님들 로나 가나 부노 티리바 라이라 코딩 정두나 농주 농사 안마락다 비겟 비가 시투나 빨리 무슨 강호드라바 나자 아이나 거저리 야레 피로 나콘 비드나 이마 이마 거저게 펜나 그럼 저리
1: 마탕다 로얄 장크라마임다기 아묵 라이소니 세이 아마 탐제리